ATMIK. All we need is your email address, and you can get a 3-month premium access pass sent to you. Send it in via KakaoTalk. Once again, username is DailyK, DAILYK. For our Korean listeners, 영어 청취력 키우고 싶다면 귀가 트이는 영어 책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DailyK 검색하시고 영어로 그 다음에 선물 귀티형 이렇게 보내주시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We're going to get on to two more tracks now from 임영민 on DND and then Cat Size Animal.

보낼 시간이 없어. 운명의 순간은 지금이었어. 너의 립밤 색과 드립밤 밝다는 비슷한 여자와 달랐던 라인. 너의 전남씨는 보고 싶지 않아. 그니까 넌 말이 알겠지만 처음인 척해줘. 숨이 꽉 막혀버릴지도 몰라. 난 너무 안 어색하면

엽서 법주 허멍 제일 뻔존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 근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호영 영업센 골아주난 고갤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와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 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경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정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흥글건디 나도 손흥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벨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홍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명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